0: 사람들,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 용산 참사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개발 관련한 이슈들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고 그래서 이 소설에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.
1: Właśnie ten kompleks, ludzie, którzy pracowali w tym kompleksie handlowym z elektroniką wraz z ojcem autorki.